0: 여인도 안 온 마법곡이 서리터도 이스포포로랜덤 야곡이야 바바라글랄라 오드 환호서 슬랄랄라 스카바밥 나의 오역의 세곡 태곡을 롤더드 슬랄랄라 노릇 몸에 넌 코케롤 쏘트 디놈나
1: 테스테나
2: 우쭐리
1: 글렛
2: 아
1: 글글글글글글글
2: Här kom stadigljus äntligen.
0: Här kom stadigljus äntligen.